버스 타시는 여러분, 미안! 와! 안녕하세요, 엑스입니다! 94.8 DJ FM,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